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세로 짓고 복일 낙신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의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단무해춘 지기하고 난구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지면 용왕이 앉아

책길 타서 마리로를 갔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마리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겪고 무가려 할지 대박 꺼고 발을 저 발을 떨고 날라다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애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폐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방 자우.

광해군 복구멍 이하지냐 수명사명양한데 불성청은 맡기래라 날정으로는 장기로이게 갈순을 옆에다가 불구수로 허허허라라 일점일점 떨어지니 평하다가 어디가 아니냐 백구백로 짜고 지겨워 천파사광 내가 니 석양차리 조그 죽구나 귀한 봉을 너무 광명에 들어가니 25연 타냐 어디 반

직관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여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내 달라 홍광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르기 백이로다 요동질맹지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온 제비가 포기

늙은 의주를 왔소. 암남산 밤남산 청천강 융천강 파구정을 허목구라 구성파벅월 파구의 간동다리를 흔들 평양은 연광경 포병로를

삼강을 시가 지었노 삼강산에 올라가며 치세를 살펴보니 전쟁의 대문막이 주령으로 흘러져 금성 분개하고 중당영효 해도라 초보망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붕소이 희희흔이 만만 제지금 탕이라 젤라두는 문물이 유경 상도는 할명이라 궁봉할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비 과동로소 박실비 다가로로 과조도 동높이 땅 남대문바 성나다라 칠팔패배들이지네 해고개를 떠먹구나 동제강을 벙건너 남탄령 넘었구나 두쪽지경 빗기고 거주가 둥둥떠 항본분전을 당도 항본분전을 당도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간 저 제비 말로 군다 치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두두두둑 흥구가 보고 서만겨라 흥구가 보고 서만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제비야 네가 어디를 갔다 와 천왕 진왕 인왕 후원 요소 씻고 목에서 요소 차로 네가 뜨냐 토연병 반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 정 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구와 수상 동정 외길에

얼마나 본보박신을 집에 다 울고 이제 우리 노래랑 행고양 쭉간긴 앞에다 박신을 피르르 내려 드리고 배운 갈로 올라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 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르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던망.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보은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이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손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못냥을 못냐 박은 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차차